그루미 썬데이님 다녀가주셨어요. FT아일랜드 이용기에 여전히 이민정 박신혜 당신이었군요. 슈퍼주니어 KRY 규현 여우 Y가 누구지? 네. 약간 드라마 사운드 트랙으로 주셨습니다. 오늘 청곡들을 사운드 트랙으로 주셨는데 이용기 노래의 여전히는 미남이시네요. 예, 당신이었군요는 시라노 연애 조작단 사운드 트랙이었고 한 사람만을은 하이에나 예, 사운드 트랙이었다고요. 드라마 제목들은 어디서 들어보긴 했는데 예, 새 드라마 모두 본 적은 없네요. 오늘 소라기 소식이 여기저기 있던데 하여간 빗길 운행 조심하고요. 오늘도 안전 운행으로 좋은 하루 보내기를 바랄게요. 오늘도 화이팅!

나사롭게 님 다녀가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엑소의 파워 101 에너제틱 갓세븐 럴러바이. 바빠서 빠르게 재탕 선곡해봐요. 오늘도 힘내봐요. 네. 이 조합 오랜만에 선곡했네요. 너무 오랜만이라 그런지 오히려 신선한 느낌이 드는데, 낯설게 님 늘 항상 졸리고 피곤하지만 수요일쯤 되면 이제 슬슬 피로가 더 쌓이기 시작하죠. 그래도 힘나는 노래 들으면서 오늘도 기운차게 하루 시작해보세요. 오늘도 힘내세요.

햄바오님 다녀가 주셨어요. 청해 주신 곡 박준하의 너를 처음 만난 그때, 박정훈의 먼 훗날에, 안상수 영원히 내게 청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터보영 청곡 남깁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십니다. 정말 오랜만에 청곡을 남기게 되어 기분이가 좋습니다. 잘 들을게요. 예, 오늘 신청곡 올리니까 바로 정인 연마님께서 오늘은 내근이구나 하시던데 다행히 오전에 시간 여유가 있었네요. 최근에 외근이 아주 잦은 듯 하더라고요. 바쁜 중에도 여유 가지고 일하고요. 요즘 소나기가 잦은데 운전도 조심히 다니길 바랍니다. 기분 좋은 아침 여유 즐기고요. 그 기분 하루 종일 잘 이어가길 바랄게요. 오늘도 행복하세요. 신청곡 사연란 지금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다음 방송 10시부터 12시 방송은 이쁜 돌림 방송이에요. 이쁜 돌림 앞으로 듣고 싶은 노래, 나누고 싶은 사연들 많이 전해주세요.

마지막 사연 흑장미님 다녀가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어제 병원에 다녀왔는데 혈압이 너무 높게 나와서 오늘 또 가야 합니다. 24시간 혈압을 반지를 끼고 체크한다고 해서 오늘 가고 내일 가고 다음 주에 결과 보러 또 가야 하네요. 병원에 그냥 있고 싶네요. 신곡도 못 받고 그냥 잤는데 가기 전에 스케줄 짜고 가야겠어요. 장범준의 어차피 저차피, 헌책방의 사랑은 언제나 이별 뒤에 찾아와, TMB의 한 편의 영화 같은 널 사랑했어 정해 주셨습니다. 예, 어제 다녀왔는데 오늘 또 가야 하는군요.

24시간을 혈압체크를 하는 반지가 있군요. 그나저나 여러 날 병원을 오가야 해서 마음도 몸도 많이 지칠 것 같은데 병원에 그냥 있고 싶다는 말에서 얼마나 걱정이 되고 답답한지가 느껴집니다.

네, 엔딩을 안 하고 방송 다 끝났다 그러고 있었네요. 요즘 날씨가 하루가 다르게 변덕스럽고 또뭐 계절이 바뀌는 환절기라 그런지 감기 환자도 많고 뭐 코로나 소식도 다시 들리는 것 같더라고요. 아침 저녁으로 쌀쌀하고 낮에 또 기온이 오르다 보니까 몸이 적응하기도 쉽지 않은 때인데요. 이럴 때 잠도 충분히 챙기고 외출할 때는 기온에 맞게 옷차림도 챙기면서 건강관리 잘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무리하지 마시고 건강하게 잘 보내세요. 저는 내일 아침 8시 다시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도 게시판 사연 주시고 추천과 선물 보내주시고 함께해 주신 모든 한우로수 가족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어지는 방송 이쁜 돌림과도 행복한 시간 함께 하시고요. 오늘 여러분께서 만나는 모든 분들과 기분 좋고 즐거운 시간이 되길 바라며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응원합니다. 언제나 여러분 곁을 지키는 한우로수 24, 저는 터보였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늘로스 방송국 이쁜 돌입니다. 오늘 하루도 신나게 시작하셨나요? 앞전 방송 우리 터보님, 우리 아버지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2시간 동안은 저와 함께 하실 겁니다. 오전부터 제가 둘리가 생각이 나서 배경음으로 살짝 준비를 해봤습니다. 괜찮나요? 원래 10시는 우리 달언니 시간인데 제가 조금 뺏었습니다. 요즘 뺏어서 하는 방송 못된 이쁜 돌이죠. 자,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곡과 사연 받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곡, 또 들려주시고 싶은 사연들 받고 있으니까 많이들 보내주십시오.

인기 개그맨 신동엽 씨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편하게 살려면 혼자 사는 게 낫고 행복하게 살려면 결혼이란 걸 해야 한다. 다만 행복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고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반으로 줄이고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해줘야 된다고 합니다. 참으로 현실적인 이야기죠. 우리는 행복을 얻고 싶어 하면서도 행복을 위해 내가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는지는 생각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세상엔 공짜로 얻어지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랑을 얻는 대신 내 고집을 조금 내려놓아야 되고 좋은 관계를 얻는 대신 때로는 이해하고 양보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족의 행복을 얻는 대신 내가 하고 싶은 것 하나쯤은 미뤄야 할 때도 있습니다. 결국 행복이라는 것도 얻는 것이 있다면 그만큼 포기해야 하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지금 내 삶에서 조금 불편한 일이 있다고 해서 내가 불행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그 불편함과 작은 희생들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 치르고 있는 아주 값진 대가일지도 모르니까요. 오늘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에는 대가가 따르고 때로는 내가 기꺼이 치른 그 대가가 훗날 가장 소중한 행복으로 돌아올 수도 있다는 것을요.

한일호수 방송국 이쁜 돌 방송은 사심 목이 메입니다. 한일호수 방송국 이쁜 돌 방송은 사심 가득 방송인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오늘은 두 곡씩만 전해드립니다. 신청곡 사연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제가 정했습니다. 괜찮으시죠? 자, 햄버거님 다녀가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소윤 치어리더만큼 이쁜 방글방글 이쁜 돌루나 후라이팬이 천국 남깁니다. 신서윤님은 또 누구십니까? 어느 구단의 어느 처자입니까? 여튼 안 이쁜 치어리더는 없으니까 네, 오늘도 신서윤보다 이쁜 신서윤만큼 이쁜 이쁜 돌이 방송에 사연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청하신 곡 중에 소녀시대의 곡 그리고 포미닛의 곡을 준비했습니다.

이분도 치어리더의 비교를 해주셨습니다. 요즘 왜 이렇게 단어가 생각이 안 날까요? 다 됐습니다. 늙었나봐 진짜. 롯데의 박삼비 치어리더보다 이쁘고 지성까지 갖추신 이쁜 돌림, 이렇게 서프라이즈 방송으로 뵈니 반가움이 더합니다. 2시간 감사히 잘 듣겠습니다 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는가요? 냉장고 문을 열었을 때 내가 뭘 꺼내야 될지 모른다. 그리고 내가 뭔가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단어는 생각이 안 난다. 전화는 했는데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요즘 제가 겪고 있는 증상입니다. 자, 이유가 부르는 곡과 그리고 도요한의 노래까지 이렇게 두곡 준비를 합니다.

여러분 보통 카페에 가시면 어떤 커피를 드시나요? 대부분은 아메리카노를 많이 드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꿀꿀한 날에는 가끔 달달한 것도 드시죠? 그런데 오늘은 커피에 대해서 조금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나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커피에는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이 들어있고 우유에는 단백질이 들어있죠. 어느 한 연구진이 면역세포를 이용해서 실험을 해보니 커피와 우유가 함께 작용을 했을 때 염증 반응을 억제하는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평소에는 그냥 맛있어서 마셨던 라떼인데 이런 연구 결과를 알고 나니 조금 다르게 보이지는 않으신가요? 물론 세포 실험 결과가 라떼를 마시면 우리 몸의 염증이 바로 줄어든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매일 즐기는 음식과 음료 속에서도 생각보다 재미있는 과학적 이야기가 숨어있다는 것은 참 흥미로운 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 커피 한 잔 드신다면 아메리카노 대신 부드러운 라떼 한 잔 어떠신가요? 맛도 즐기고 건강에 관한 재미있는 이야기까지 알고 마시면 평범한 커피 한 잔도 조금 더 특별해지는 것 같습니다.

둘이 손잡고 안녕하세요. 이쁘고 이쁜 도련님 하시면서 오늘도 정인이 엄마님 다녀가셨습니다. 목소리를 또 듣다니 또 만나다니요. 너무 좋습니다. 아침밥은 맛있게 드셨죠? 저도 오랜만에 아침밥을 먹었습니다. 수요일 지나면 시간이 잘 가고 주말이 옵니다. 빨라요 빨라. 오늘도 힘내시고 화이팅 해봅시다 하셨습니다. 아이 키우다 보면 시간이 정말 느리게 가죠. 하루하루가 긴 것 같기도 하고 피곤하고 그러면서 또 빨리 가는 느낌도 있습니다. 제가 오전에 카레 라이스를 먹었는데 제가 했지만 상당히 맛있더라고요. 정인이 엄마님 식사 하나 하는 것도 굉장히 쉽지 않을 텐데 꼭꼭 잘 챙겨 드시고 본인 건강부터 챙기시길 바랍니다. 본인이 있어야 정인이도 있습니다.

참 디셈버 노래는 들을 때마다 좋은 것 같습니다. 언제 들어도 좋네요. 별이 될 게 흐르고 있고요. 우리 비주맘님 일하시면서 다녀가셨습니다. 하늘이 흐리멍텅한 수요일입니다. 습하기는 또 왜 이렇게 습한지 이러다가 달팽이처럼 진액이 나올 것 같아요. 사무실 에어컨도 오락가락해서 꺼졌다가 켜졌다가 합니다. 어쨌든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하시면서 사연을 남겨주셨습니다. 날씨가 참 고약스럽죠? 진짜 더운 것 같습니다. 남쪽은 지금 더더욱 더워서요. 현재 기온이 30도, 31도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 덥습니다. 제가 웬만해서는 에어컨을 혼자 있을 때 잘 켜지 않는데 지금 좀 전에 켰습니다. 숨이 꽉꽉 막히더라고요. 여러분, 아마 추석 전까지는 그래도 덥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들 건강 유의하시고요. 시원하게 그냥 보내자고요.

스노우폭스라는 글로벌 외식 기업을 키운 사업가 김승호 회장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꼭 해줘야 될 두 가지가 있다고요. 첫 번째는 생활비를 정기적으로 일정한 날에 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남자와 여자는 수입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필요하면 언제든 말해, 부족하면 얘기해. 이런 말들이 처음에는 정말 배려처럼 들릴 수 있지만 매번 필요한 돈을 이야기하고 청구해야 되는 상황은 아내에게 오히려 큰 부담과 모멸감 그리고 스트레스까지 줄 수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아내에게 휴가를 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아이를 키우고 집안일을 한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가족과 함께 떠나는 여행조차 주부에게는 또 다른 집안일의 연장일 수 있고 어른들을 모시고 떠나는 여행은 어쩌면 출장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 1년에 한 번이라도 아니면 분기별로 며칠이라도 아내 혼자 혹은 친구와 형제들과 함께 아무 걱정 없이 자신을 위한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참 좋다고 합니다. 어쩌면 이런 작은 배려가 부부 사이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밖에서 이루는 성공과 재산을 온전히 자신의 노력으로 만들어냈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시간 동안 누군가는 묵묵히 본인의 일을 하면서 나의 곁을 지켜주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내 옆에 있는 배우자의 희생을 당연한 것이라고 절대로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살다 보면 정말 짜증나고 꼴뵈기 싫을 때도 많죠. 싫어도 매일매일을 얼굴 부닥치고 살아야 되는 내 사람.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내 편의 지지를 얻는 순간 우리는 인생이라는 긴 길에서도 훨씬 덜 흔들리며 더 높이, 더 멀리 나아갈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셨으면 합니다. 하늘로서 가족 여러분, 우리 잘 좀 합시다. 와이프에게도 그리고 남편에게도요.

대화방에서 한참 밤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내일부터 다이어트라는 곡을 청해주신 우리 흑장미님 다녀가셨습니다. 내일부터 다이어트. 그러나 오늘은 또 맛있게. 안녕돌 고맙구나. 덕분에 편의 병원을 잘 다녀오겠다. 재밌는 노래 청해본다 하시면서 다녀가셨어요. 아, 몸이 많이 편찮으시라고 들었습니다. 혈압이 괜찮아야 할 텐데. 혈압이든 뭐 당 수치든 요런 게 기본으로 좋아야 되더라고요. 아프지 마세요, 우리 엄마.

오늘 점심 때 뭘 드실까 고민하시는 분들은 뼈다귀 해장국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흑정민이 덕분에 재밌는 곡 두 곡 함께 했습니다. 글루미 썬데이님께서 첫 곡의 글이 7080을 찾으시니 80년대 노래를 청해봅니다 하시면서 김수철의 나도야 간다, 송창식이 부르는 고래사냥, 빛과 소금의 샴푸의 요정. 네, 신청하셨습니다. 개 중에 두 곡 준비를 했고요. 다음 방송 이어주실 우리 달빛 사랑님 앞으로 신청곡과 사연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네, 참여. 전에 그렇게 생각이 안 났던 그 참여. 많이들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꽁치님 신청곡 사연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쁜돌님 안녕하세요. 은행 갔다가 왔습니다. 잠시 쉬고 다시 대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라는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오전에 터보님 방송 들으니까 어머니께서 치아가 아직도 많이 안 좋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 치아 신경치료 굉장히 아픈데 많이 아프지 않는 그런 치료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꽁치님 맛있는 거 많이 잡수고 계시죠? 늘 건강하시고 오늘도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한일호수 방송국은 현재 CJ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저처럼 상냥하고 똑부러지고 이쁜 죄송합니다. 네, 방송에 관심 있으신 분들 그리고 경력이 조금 되시는 분들 우리 흑장미님 앞으로 문의를 해주시면은 아마도 오디션을 보고 합격을 해서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자, 마지막 신청곡 사연 나가고 있습니다. 꿈꾸는 마음으로님, 핑클이 부르는 영원 신청하셨는데 영원한 사랑이 맞을까요? 그리고 파파의 노래까지 두 곡 준비를 합니다.

뜨거웠던 여름을 뒤로하고 신선한 바람과 함께 9월이 찾아왔습니다. 조금은 가벼워진 바람처럼 우리의 마음도 작은 여유가 찾아오고 높아진 하늘만큼 행복도 한 뼘 더 높아지는 그런 9월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9월에는 좋은 일만 가득하시고 웃을 일이 더 많아지기를 바라면서 그리고 건강도 함께 하길 바라면서 달빛사랑의 음악여행 출발합니다.

네, 밥씨의 여인 찾아왔습니다. 다시 한번 밥씨의 여인으로 꾹꾹 인사드립니다. 지금 점심시간이에요. 여러분들 점심 드셨나요? 드시고 계신가요? 이미 드신 분도 계실 거고 아직 늦은 점심 드실 분도 계실 거고 다 같이 우리 점심 먹으면서 즐거운 이 시간을 함께 해봐요. 우리 이쁜돌님 너무너무 수고 많이 하셨죠? 예쁘게 방송해주신 이쁜돌님 오늘 하루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후 시간은 배볼록하게 밥도 맛있게 드시고 오후 시간은 푹 쉬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늘에서 가족분들도 배볼록하게 드시고 배 통통 튀기면서 아 잘 먹었다. 그리고 차 한잔의 여유로움과 하늘에서와 함께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까 9월 들어 제가 첫 인사인 것 같아요. 9월 달에 어제까지 비가 많이 내렸고 오늘은 해가 햇님이 볼록 나왔어요. 볼록? 활짝. 활짝은 아닌 것 같아요. 비가 온 뒤라 그런지 아직 구름도 있고요. 중간중간에 구름이 가려서 그런지 약간의 햇빛이 가려지는 느낌? 그런 느낌도 들고요. 아직까지 밑에 지방은 비가 오는 데가 있어요. 비 피해 없으셨겠죠? 비 피해

있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아셨죠? 우리 하늘에서 가족과 가족분들은 늘 항상 건강하고 항상 좋은 일만 있었으면 나는 바램과 기원 가지고 오늘도 2시까지 함께 합니다. 첫 곡으로 준비했던 노래는 오마이걸 그리고 트와이스의 노래 이렇게 두 곡 전해드렸고요. 다음 곡으로 준비한 노래는 마마무의 딩가딩가 태양의 링가링가 함께 합니다.

왠지 모르게 엄청 오래간만에 방송하는 느낌? 뭔가 낯설은 느낌? 그런 느낌이 들어요. 월요일 화요일 쉬고 그리고 제가 금요일날 방송 있죠? 4일 동안 방송을 안 해서 그런가 굉장히 오래간만에 하는 느낌이 드네요. 우리 하늘호수 가족분들은 4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주말도 잘 보내시고 월요일 화요일도 잘 지내셨죠? 신청남 왔습니다. 신청남에 제일 처음 해주신 우리 햄바오님 어우 반갑습니다. 조성모의 잘가요 내사랑 그리고 홍경민의 후 야네 한 안녕하세요 달빛사랑 누나 천곡 남깁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십니다. 오랜만에 천곡을 남기게 되어 너무나 기분이가 좋습니다. 점심 먹으면서 잘 들을게요. 감사해요 하셨어요. 제가 더 감사합니다.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바오님 신청곡 맨날 그 외근이라 같이 못했었죠? 이렇게

저도 신청란에서 보니까 더 반가운 것 같습니다. 점심 만나게 되시고요. 오후 시간은 즐겁고 행복한 일만 가득가득하길 바라면서 노래 함께합니다.

네, 우리 햄바위님의 신청곡으로 함께 세 곡 전해드렸습니다. 필사마님께서 함께 해주셨어요. 데니스 프로젝트의 땡땡이 치던 날. 그런데요, 이 가수가 너무 이름이 재밌습니다. 바람이 난 이선생, 저스트 댄싱, 그리고 방탄소년단의 컴오버, 이렇게 세 곡 청해주셨네요. 노래 제목도 재밌는데, 가수도 재밌습니다. 안녕하세요, 달빛사랑님. 부산은 폭염주의보입니다. 햇빛은 쨍쨍, 모래알은 반짝이는 날씨고요. 오늘 같은 날 빨래하면 잘 마르겠다 싶어 아침 먹고 밀린 빨래에서 잘 널어놓았습니다. 지금은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마시며 숨 돌리는 중입니다. 오늘 쉬는 날이라 빨래는 해놓았고 청소하고 집안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달빛사랑님도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 하루하루가 행복 가득, 기쁨 가득하시기를 두 손 모아 기원 드리면서 감사히 잘 듣겠습니다 하셨어요. 저도 고맙습니다. 부지런 떠셨군요. 아침부터 빨래 다 해놓으시고. 맞아요. 가을 날씨에 빨래가 굉장히 잘 마르죠. 이제 가을인데 아직까지 덥습니다. 많이 낮 기온은 30도가 웃도는 그런 날씨를 하고 있어요. 서울은 뭐 구름이 좀 많긴 하지만 그래도 덥습니다. 낮 기온이 28도, 29도까지만 올라간다고 했는데요. 다른 데보단 시원하기는 해요, 서울은. 근데 부산은 폭염주의보라니 너무 국가 극인 것 같아요. 우리 필사마님 언제나 좋은 날 되시고요. 쉬는 날은 뒹글뒹글 방 안에서 뒹굴거려야 합니다. 언제나 좋은 날 행복하시고 늘 기쁨이 찾아오는 그런 날 되시길 바라면서 노래 함께합니다.

네, 신청란에 우리 꽁치님께서 함께 해주셨어요. 시스타의 바빠, TRL의 초신성, TTL의 노래, 그리고 포미닛의 이름이 뭐예요? 이게 세 곡 청해 주셨습니다. 달빛사랑님 안녕하세요. 엄마의 허리가 많이 굽으셔서 스트레칭을 시켜줘야 할 듯 합니다. 앞으로 굽으신 것이 아니라 측면으로 휘어져 상당히 머리가 아프네요. 유튜브 검색을 해보니 스트레칭을 해야 할 듯 합니다. 달빛사랑님 오후도 좋은 오후 시간 보내세요 하셨어요. 오늘도 좋은 오후 시간 보내세요 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어르신들은 그 일하다가 그리고 한쪽 자세로 계속 그 취하고 일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쪽으로 굽지 않았나는 생각이 듭니다. 한쪽 굽지 않은 곳에 이렇게 아니 한쪽으로 좁아둔 곳에 자꾸 스트레칭 해가지고 이렇게 늘려줘야 되는데 그게 상당히 힘들어요. 왜냐면 그쪽은 뭐를 해도 이렇게 불편하고 그렇거든요. 제가 지금 한쪽 다리가 그 항상 이렇게 올리고 생활을 3년 동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으로 이렇게 허리가 휘었어요. 그래서 그걸 고치느라고 계속 스트레칭을 이쪽으로 해주는데 잘 안 됩니다.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깨버리고 잘 안 하는데 쭉쭉 늘려주시면은 조금 날 텐데 옆에서 도와주시면은 꽁치님이 도와주시면 어머님 잘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역시 효자들이십니다. 오늘부터 스트레칭 아자아자 화이팅 하시고요. 꽁치님 언제나 좋은 날 행복한 날 되시고요. 점심 만나게 드시길 바라면서 노래 함께합니다.

네, 와우님께서 함께해 주셨어요. 박민혜의 봄내음, 여름이야기, DJ DOC의 노래, 먼데이 퀴즈의 가을안부 세 곡 청해 주셨네요. 안녕하세요, 달빛사랑님. 밥씨의 여인 사랑님 오셨군요. 그래서 저는 밥을 차려야겠네요. 밥시간 알려주는 방송. 어제 칼국수 먹었는데 육수가 남아서 라면사리 넣고 한 번 더 먹어 치우려고요. 사랑님도 맛있게 드시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하셨어요. 와, 거기에다가 그 남은 국물에다가 그 밥 넣고 그 뭐지 계란 풀어서 넣고서 죽 끓여 먹으면 맛있는데 침 넘어갑니다. 전 라면보다 그 뒤에 남은 육수에다가 밥 넣고 죽 끓여 먹는 게 더 맛있는 듯 합니다. 맛있게 맛있니 드셨나요? 마오님 지금쯤 다 드셨을 것 같아요. 오후 시간은 편안하고 즐겁고 차 한잔에 여유로운 그런 시간 보내시길 바라면서 노래 함께합니다.

네, DJ D.O.C의 여름 이야기 이 노래 오래간만에 들은 것 같아요. 덕분에 잘 들었습니다. 미아오의 띠로리, 트윈티원의 멘붕, 황태지의 맙소사, 정인이 엄마님께서 청해주신 노래입니다. 언니, 얼마 전에 만나는 건가요? 얼마 만에 만나는 건가요? 보고 싶었어요. 어제 오후에 아들 병원 가고 저 병원 가고 힘들었어요. 어이없게 제가 우산을 까먹고 안 들고 갔는데 아들 들여다보고 나오니 비가 막 오는 거예요. 그래서 택시 잡아 집에 갔다 우산 챙기고 다시 택시 타고 나오는데 그런데 가는 도중 비가 거짓말처럼 멈추는 분명 많이 왔거든요. 집에 그냥 집에 가지 말걸. 집만 더 늘고 택시비만 더 썼네요. 오늘이 벌써 수요일이에요. 남은 오늘 시간 잘 보내시고요. 해피한 날 되세요 하셨어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고생했네요. 우리 정인이 엄마님. 그럴 때가 있어요. 그쵸? 비가 많이 와서 우산 가지고 나왔더니 가지고 나와서 이만큼 왔더니 비가 그치고 햇빛이 쨍쨍 내리칠 때가 있고 또 이렇게 그게 바로 머피의 법칙이라고 그러죠. 그럴 때는 너무 짜증나죠. 너무 고생하셨겠어요. 오늘 하루 즐겁고 행복한 시간, 즐거움이 가득 묻어나는 그런 시간 되시기 바라면서 노래 함께합니다. 미아요가 부릅니다. 띠로리.

네, 트와이스의 레몬탱 그리고 수연의 푸른 산호초 이렇게 세 곡 청해 주셨습니다. 내용은 없어요. 점만 세 개 있어요. 이럴 수 있어요? 마음님, 잘 지내셨나요? 더운 날씨에 지치지 않고 행복한 오후 시간,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라면서 함께합니다.

네, 이제 제 시간 신청곡 다 전해드렸고요. 신청곡도 마감을 했습니다. 다음 방송 이어주시는 스타비님 앞으로 예쁜 사연과 함께 노래 주선호곡 넉넉히해서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하고 있는 방송은 사랑과 우정, 희망이 함께하는 곳 달빛사랑이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잠시 망설이고 있습니다. 정신이 없는 오늘인 것 같아요. 이럴 때 우리 하늘에서 가족분들은 뭐라고 말을 할까요? 다음 곡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빅마마

네, 이제 달빛사랑에 물러갈 시간이 다 됐습니다. 다음 방송 이어주시는 스타비님 앞으로 아니 스타비님과 즐겁고 편안한 시간 이어가시고요.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중간에 잠깐 클릭을 잘못해서 노래 엄정하느라 끊기고 엉뚱한 노래가 나왔죠? 에이, 실수, 끝까지 실수하고 갑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오후 2시 햇살이 가장 환하게 세상을 비추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에게 나는 이게 좋아요 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으신가요? 좋아하는 음악, 좋아하는 색깔, 좋아하는 옷,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일까지. 생각보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표현하고 이게 바로 나예요 이야기하는 걸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괜히 남들과 달라 보일까봐, 누군가 내 취향을 이상하게 생각할까봐 내가 좋아하는 마음을 살짝 감춰두기도 하는데요. 저는 사람에게도 저마다의 색이 있다고 생각해요. 처음에는 아주 연한 파스텔 톤처럼 조심스럽고 은은했던 나만의 색이 조금씩 자신감이 생기면

면서 점점 선명해집니다. 물론 은은한 색으로 세상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것도 좋은데요. 하지만 때로는 나는 이런 사람이에요. 나는 이걸 좋아해요. 라고 나만의 색깔을 당당하게 보여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나의 개성을 표현한다는 거, 누군가에게 나를 인정받기 위한 일이 아니라 내가 나라는 존재를 소중하게 여기고 있다는 작지만 분명한 표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만큼은 다른 사람의 시선보다 내가 좋아하는 것에 조금 더 솔직해져 보세요. 여러분의 색은 어떤 색인가요? 조금 연해도 좋고 아주 진해도 좋습니다. 세상에 하나뿐인 나만의 색이니까요. 여러분의 오후에 좋은 음악으로 스타비의 색깔로 살짝 더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늘호수 방송국 스타비의 가요올리기입니다.

앞서서 방송하신 달빛사랑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방송 이어갑니다.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 기다리고 있고요. 오늘은 조금 느리게 천천히 하지만 신청곡은 발랄한 음악들로 채워가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과 좀 오랜 시간 함께 하게 될 예정이니까요. 네, 여러분의 뭔가 좀 신청곡이 나오지 않더라도 여유를 갖고 들어주시는 네, 그런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쉬는 날은 청소하고 빨래하고 정리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아침에 빨래하고 청소하고 오후에는 집안 정리하고 저녁에는 어머니 오신다고 해서 장보고 하루가 정신이 없어요. 지금은 매실차를 차게 해서 마시면서 잠깐의 여유를 즐기고 있습니다. 필사마님께서요. 에픽하이의 러브 러브 러브 시작으로 마이티마우스 사랑해 그리고 김진표 미안해서 미안해 함께 해봤습니다. 쉬는 날이 사실 온전히 쉬는 날이 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조금은 여유로운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몬스터엑스의 러브, 더 보이즈의 넥터 그리고 틴탑의 쉽지 않아 함께 했습니다. 꽁치님 안녕하세요. 엄마 치과 병원에 가셔서 치료받기 도와주러 다녀와야겠습니다. 날씨가 무덥긴 한데 그제랑 다르게 비는 안 내릴 것 같아요. 비몽 사몽 잠 오는 중인데요. 물 충분히 마시고 잠이 오는 채로 외출했다가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신나는 방송 편안하고 해피한 오후 시간 되세요 하셨어요. 네, 꽁치님 조심히 잘 다녀오시고요. 행복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햄버거님 안녕하세요. VOS 젊은 날 KCM의 알아요 함께 해봤습니다. 투빅의 우리 다시 사랑한다면 다음 곡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수고가 많으세요. 방송 중간에 외근 갈 것 같습니다. 외부에서도 잘 듣습니다 하셨어요. 햄버거님의 신청곡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연님 반갑습니다. 아이뉴의 좋은 날, 진아의 꺼져줄게 잘 살아, 씨아의 스테이 함께 해봤습니다. 오늘은 한 주의 절반인 수요일 오후 2시 방송 오셨네요. 반갑고 반갑고 또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일어나서 씻고 빨래도 돌리고 강의도 하나 듣고 집에서 쉬는 중이에요. 점심으로 물냉면에 돈가스를 먹은 건 안 비밀. 후식으로 바닐라 라떼까지 마신 건 더 안 비밀이요. 날씨가 아직까지 많이 더운데요. 선풍기로 연명하고 있는데 더 더우면 에어컨도 가동해야겠습니다. 그럼 언니, 남은 하루도 잘 보내시고요. 즐겁고 편안한 시간 되세요. 수고하세요 하셨습니다. 아, 평범한 일상 속에 또 소소한 즐거움도 있네요. 신청곡 잘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정인이 엄마님의 신청곡 준비합니다. 오늘도 만나니 좋네요. 곧 아들 돌잔치라서 소소하게 하는데도 이것저것 준비할 게 좀 많습니다. 이제 일주일하고 반 남았는데요. 왜 이리 시간이 잘 가는지 벌써 돌이라니 실감이 좀 안 나요. 가족끼리 소소하게 간단하게 첫 돌잔치 잘 진행해 볼까 합니다. 준비 과정은 정신이 없지만 아들 추억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잘 준비해 보려고요. 바쁜 남편, 저 혼자 준비하는 중이지만 어찌저찌 잘 될 것 같아요. 오늘 오후도 힘차게 달려봅시다 하셨어요. 돌잔치를 사실 생략하기에는 많이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기왕이면 하는 게 좋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가족끼리라도 좀 조촐하게, 그리고 사진 한 장 꼭 남기셨으면 좋겠어요. 박진영의 허니, 김창렬의 학시, 비의 태양을 피하는 방법 준비합니다.

임창정 슬픈 혼잣말, 더 골드의 2년 2개월, 황인욱의 포장마차 함께 해봤습니다. 글루미 선데이님의 신청곡이었어요. 특히 더 골드의 2년 2개월은 되게 오랜만에 들어보는 느낌이었습니다. 요즘엔 복무 기간이 좀 줄어들긴 했는데 그래도 군대는 많이 힘든 곳임이 틀림없을 것 같아요. 저는 참고로 저희 아이가 여자아이이기 때문에 의무는 없지만 그래도 복무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 우리 큰아이는 아 군대 가면 좋겠다 여군하면 딱인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어렸을 때요 정리를 잘 못하면 꼭 아빠가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군대 보내야 된다고 막 우스갯소리로 말씀하셨었는데 그때 그 기억 때문인지 우리 아이도 군대에 보내야 될 것 같아요. 마오님 신청곡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트 다녀올게요. 우리 2호가 딱복이 꼭 먹고 싶다고 노래를 했거든요. 이 애미가 한 박스 어깨에 짊어지고 오마 하시면서 생각만 해도 어깨가 빠질 것 같은데요. 이 박스로 들고 오기에는 너무 힘든데 박스에서 좀 빼가지고 봉지에 담으면 또 망가질까봐 좀 걱정되기도 하고 하지만 딱복이니까 괜찮을지도 몰라요. 사람마다 스타일이 다른데요. 저는 사실 딱복보다는 물렁이거든요. 근데 물렁은 보관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네, 어쨌든 딱복이든 물렁이든 지금이 딱 먹기 좋은 때니까요. 열심히 드셔야 될 것 같아요. 데이식스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 별의 I think I, 악동뮤지션 다이노소어 이어갑니다.

헌병 출신님의 신청곡 준비하고 있습니다. 야다의 이미 슬픈 사랑, 그리고 네버엔딩 스토리, 그리고 부활의 사랑할수록 주셨어요. 아, 부활의 곡이 두 곡이긴 한데 보컬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신청곡 하시는데 많이 어려우셨죠?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그 자키가 방송을 할 때 보통 2시간 정도 방송을 하게 됩니다. 그럼 그 2시간 안에는요, 가수가 한 곡만, 한 가수당 한 곡씩 나가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전 시간에 방송된 곡은 선곡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기왕이면 대중적인 음악들을 좀 주시는 게 네, 굉장히 좋고요. 물론 숨겨진 명곡들도 좀 많긴 하지만 저희가 어쨌든 많은 분들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방송이기 때문에 그 음악이 좀 많이 알려져야, 알려진 곡들이 흘러야 들으시는 분들이 아, 내가 좋아하는 곡이야 라고 들어주실 가능성이 좀 높아서 네, 그런 이유로 좀 대중적인 음악들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신청곡들 그렇게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게시글은 하나만 올려주시고 거기에 따라 신청곡을 좀 많이 주셔도 괜찮습니다. 네, 다만 이제 다 전해드리지 못한다는 좀 죄송한 마음이 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좀 많이 주시면 그 중에서 저희가 추려서 전해드릴 수 있어서 네,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오늘 악마님께서 방송을 하실 수 있을지 없을지 상황을 좀 봐야 된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기다리고 있는 중이거든요. 아직까지 이야기가 없으면 아마도 하시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마감선을 그었습니다. 어제 그 연결된 콘센트에 아이들이 물을 부었대요. 그래가지고 컴퓨터가 작동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아무 일 없었으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신청곡 이어갑니다.

박사비의 가요올림 이따가 2부 시간에 다시 만나 뵙기로 해요. 이어드리는 방송 악마님과도 행복한 시간 계속되세요. 하늘호수 안에서 가요올림.

네, 여러분의 퇴근 시간을 부르는 여자 악마 왔습니다. 네, 비가 오전에 내리더니 지금은 좀 습한 날씨, 끈적끈적한 날씨, 좀 덥네요. 아침만 해도 좀 쌀쌀한 기운이 들어왔었는데 점심 오후가 되니까 또 더워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이 계신 곳은 시원하죠? 에어컨 틀어놔서. 저를 환기시킨다고 문을 활짝 열어놨더니 습한 기운만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이런 날씨에도 감기는 걸리더라고요. 여러분들 항상 건강 잘 챙기시고요. 네, 오늘은 또 스타비님께서 고생을 많이 해주는 날이네요. 네, 전방송 너무너무 고생 많았고요. 또 2시간 후에 우리 또 데이트합시다. 또 우리 스타비님을 2시간 후에 또 만날 생각에 심장이 콩당콩당거릴까요? 아무튼 우리 스타비님 고생 많으셨고요. 2시간만 쉬다 또 오세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네, 이제 퇴근 시간도 얼마 안 남았고 날씨는 뭐 더워도 기분이는 상큼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어요. 행복을 즐겨야 될 시간은 지금, 행복을 느껴야 될 장소는 현재,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 좋은 음악이 있어 더 많이 좋은 시간, 하늘호수 방송국에서 악마와 함께하는 프리스타일 방송 지금부터 가봅시다.

네, 제 선곡이 쌍팔년도 노래인가요? 그런 날이 있잖아요. 나이도 어느덧 지그시 막 50대, 60대를 바라보면서 옛 추억에 젖어서 막 생각나는 노래들이 듣고 싶을 때,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러는데 참 듣고 있으면 참 좋은 노래들을 지금 막상 들으면 가사 말은 참 애절해요. 근데 음질이 요즘 나오는 음악과 좀 템포들이 좀 같은 발라드라더라도 좀 다르죠. 아, 근데 꼭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나이 노래 모르는데, 이 노래 무슨 노래지 하는 분들 있죠. 젊다고 지금 자랑하는 거예요. 좋은 노래는요, 젊어도 다 알더라고요. 젊은이가 좋아하는 노래들이에요. 우리 젊은이들도 이 노래 좋아요. 좀 그럴 때 있잖아요. 뭐 차였을 때, 비 오는 날 처량할 때, 막 그럴 때 들으면 참 좋습니다. 오늘 같은 날 들으면 참 좋을 거예요. 또 가을도 다가오잖아요. 이런 날, 실연당한 날 들으면 참 좋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오늘 이쁜돌님께서 방송을 하셨더라고요. 저랑 나이 차이도 얼마 안 나면서 되게 젊은 척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옆에 있으면 아주 궁디를 토닥토닥 막 때리고 싶은. 네, 필사마님 반갑습니다. 우리들의 퇴근 알람 악마님, 오늘은 쉬는 날이라 집에서 듣습니다. 오늘 수요일이군요. 네, 조금 이따가 마트에 장 보러 갈 때는요, 어머니 집에 오신다고 해서 청소하고 정리하고 빨래하고 정신없었던 하루였습니다. 방송 감사히 잘 듣겠습니다. 그러게요, 우리 필사마님 오늘 쉬는 날이군요. 수요일. 청소하고 정리하고 빨래하고, 저는 하루 종일 설거지하고 반찬 나르고 바빴습니다. 우리 필사마님도, 네, 어머니 오시니까 만난 거 많이 해드리고요. 행복한 저녁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4시 34분인데 사연란이 다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곡을 또 세고 듣고 우리 구름이 썬데이님 오랜만에 나오셨네요. 네, 사연 가지고 사연도 없네요. 우리 구름이 썬데이님 이름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네, 그루미 선데이님 반갑습니다. 요즘 바빴나 봐요. 산 안에서 만나기가 힘들었어요. 근데 오늘 만나니까 좋네요. 청곡은 뭐 예상은 했어요. 청해주신 곡 전해드릴 테니까 남은 시간도 졸지 말고 안전운전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끝까지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꽁치님 반갑습니다. 아마님 안녕하세요. 엄마 치과병원 같이 갔다 오는 길인데 허탕쳤습니다. 그제 다 봤던 것이고 조치를 다 해주었는데 엄마는 모르고 또 갔다 왔습니다. 접수 취소 처리되어서 접수비는 환불 받았는데 왕복 2시간 이상을 고생하고 왔습니다. 제일 더운 시간인데 나갔다 왔어요. 이제 정신 좀 차리고 다시 또 대기해야겠어요. 악마님, 오늘도 반갑습니다. 즐겁고 신나게 방송하시고요. 편안하고 행복한 저녁 시간 보내세요. 네, 즐겁고 신나게 방송을 하라고 하는데, 네, 안 놀아줘요, 저랑. 그래서 음악만 전해드리고 저멍 때리고 있어요. 우리 꽁치님도 많이 바쁘신가 봅니다. 잠깐 들어오셔서 추천하시고 인사 나눌 시간 없이 헤어졌는데, 네, 말이 왕복이지 2시간 참 힘들었을 텐데 날도 더운데 고생하셨습니다. 네, 보통 어르신들은 그렇죠. 분명히 했는데 가끔 까먹을 때가 있어요. 우리 꽁치님 너무 화내지 마시고요. 잘 다녀왔으니까 좀 대기하고 있다가.

네, 정인이 엄마 반갑습니다. 아들의 저녁 시간을 알려주는 악마 언니 반가워요. 저 오늘 아들 퇴근하는데 마중 안 갔습니다. 요즘 예박이 외박을 많이 해서 엄마보다 이모가 좋은가 봅니다. 이모 집에서 잔다고 내일 출근할 때 입을 옷 싸가지고 오래요. 밖에 날씨가 무척 덥네요. 핫핫 합니다. 아들이랑 산책 가고 싶어도요. 더워서 못 가겠어요. 그냥 더우면 상관이 없는데 끈적끈적해요. 습해요. 그래서 피부에 와닿는 그 습도가 사람을 짜증나게 해요. 네, 요즘 땀나기 시작해서 저야 어찌저찌 하는데 요즘 집안에만 있고요. 병원 가고요. 반복하다 보니 지루합니다. 날 풀리면 가야겠어요. 오늘도 잘 들을 준비 완료합니다. 네, 아이도 심심할 거예요. 놀이터에서 막 흙만지고 뛰는 걸참 좋아할 텐데 집에만 있으면 뭘 해야 되지? 엄마밖에 매달릴 사람이 없잖아요. 그럴 때 저번에 티밥 줬잖아요. 이번엔 쌀을 좀 주세요. 쌀을 주고 좀 이거 가지고 놀고 배고프면 먹고 해도 될것 같은데요. 네, 저희 작은 아이도 심심하다가 입에 배었어요. 근데 날이 너무 더우니까 못 나가게 해요. 첫 번째 변명이 그거잖아요. 날이 더워서 안 돼. 좀 선선해지면 가자. 그러다 보면 하루 저녁이 후다닥 지나갑니다. 이제 청해주신 곡을 전해드리면서 두 분의 사연 남겨놓고 있습니다. 다음 방송은 또 우리 스타비님께서 쭉 이어서 고생해 주실 거예요. 예쁜 청곡들 올려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와우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마트 땡겨와서요. 빨리 저녁 준비했어요. 우리 1호 저녁 먹고 학원 가는 날인데 월수금은 저녁 준비를 일찍 해야 해서 마음이 조급해요. 준비 다 되니까 이제 좀 마음의 여유가 생기네요. 방송 감사하고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악마님. 우리 와우님의 사연 보면 참 바쁜 것 같아요. 저녁 준비도 꼬박꼬박 잘 챙겨주는 것 같고 사람마다 뭐 가정마다 차이점은 있겠지만 저는 우리 아이 퇴근 시간이 6시? 6시 되거든요. 오늘은 또 동생이 보쌈해 준다 그래서 예약 메뉴가 오늘 예약이 있는데 보쌈이래요. 먹을래? 물어보더니 저녁 챙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스! 그래서 보쌈에 세주 한잔 할까 합니다. 우리 와우님도 마음의 여유가 좀 생겼으니까 좀 쉬다가 또 저녁에 또 맛나게 챙겨 드시고요. 행복한 저녁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청해주신 곡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마지막 사연 나스럭키님께서 바쁘네요. 선곡해 주세요. 즈? 선곡해 즈세요? 즈즈 뱀 부르는 거예요? 즈? 아, 근데 오늘은 즈즈 안할 건데. 아무튼 오늘 하루 바쁜 하루 고생 많았어요. 네, 저녁도 맛나게 챙겨 드시고요. 네, 끝자락에 우리 나스럭키님의 선곡으로 요청하신 곡 전해드리면서 저는 끝자락에 마무리 가지고 나오도록 할게요.

네, 악마와 함께한 프리스타일 방송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방송 우리 스타비님과도 행복한 밤, 즐거운 밤, 편안한 밤 쭉 이어가시고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9월 2일이죠. 네, 행운이 가득한 한 달 보내시고요. 즐거운 퇴근길 안전운전 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녁도 맛나게 챙겨 드시고 저는 또 내일 4시에 데이트합시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오늘도 어김없이

벌써 9월이 왔다는 것이 믿기지가 않는 오늘인 것 같습니다. 언제 이렇게 시간이 빨리 흘러갔을까요? 나는 이 흘러가 버린 시간을 과연 후회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아, 정말 그동안 열심히 잘 살았다. 이제 남은 시간도 알차게 보내야지 하는 그런 희망으로 가득 차 있을까요? 사람이 과거에 머물기보다는 지금 현재에 머물러 있는 것이 가장 행복하다고 하는데요. 과거에 내가 어쨌든 상관없이 지금 현재 나의 모습에 만족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행복하신가요? 아니면 오늘 그저 그런가요? 저는 오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이 평온한 시간이라서 행복하다라고 느끼고 있는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스타비 가요올릭 2부 순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앞서 방송하신 악마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방송 이어갑니다. 한우로수 방송국에서는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청곡 넉넉하게 주시면 그 중에서 저희 한 곡 이상 선곡해서 전해드립니다. 같은 가수의 곡은 한 곡만, 전 시간에 방송된 곡은 선곡에서 제외됩니다. 신청곡은 대중적인 가요로 주세요. 팝, 경음악, 트로트, 래핑 많은 힙합 등 방송에 적합하지 않은 음악은 전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한우로스는 준 FM사의 방송국으로 많은 분들께서 들어주고 계시며 특히 매장에서 들으시는 경우가 많아 선곡에 유의하고 있습니다. 신청곡은 인라이브에서 음표 버튼 누르셔서 초록색 버튼 신청곡 등록해주시면 됩니다. 함께하는 지금 시각은 오후 7시 20분 지나고 있습니다. 칙칙폭폭 출발합니다. 스타비의 가요홀릭. 제와 페이

두 타임째군요. 조금 있다가 7시에 어머니 오신다고 합니다. 저녁 메뉴는 불고기 된장찌개, 계란말이, 한식으로 준비 끝냈어요. 솜씨 좋으신 어머니 평가가 과연 어떨런지. 감사히 잘 듣습니다 하셨어요. 필사마님, 데니스 프로젝트 86학번 청춘가, 원더걸스 I feel you, 울랄라 세션의 런 데빌 런 함께 해봤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아마 굉장히 고생했다고 격려해 주실 것 같아요. 물론 음식도 굉장히 맛있다고 하실 것 같습니다. 꽁치님의 신청곡으로 CNC 블랙드레스 함께 해봤고요. 다이아 그 길에서 버스터즈의 핑키 프로미스 준비하고 있습니다. 엄마가요, 척추 측만증이신 것 같아서요, 여러 운동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심하게 스트레스를 좀 받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걷기 운동까지 나가셨어요. 이번 타임도 잘 듣겠습니다 하셨는데요. 꽁치님이 걱정이 많이 되시나 봐요. 네, 그래도 곁에서 든든하게 지켜주시는 것 같아서 굉장히 다행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청곡 준비하고 있습니다. 식사는 맛있게 하셨죠? 저는 오늘 굉장히 간단하게 스파게티 해먹었습니다. 그리고 복숭아 먹고요. 그리고 단백질 쉐이크 먹었어요. 단백질 쉐이크는 왜 먹었을까 좀 궁금하긴 하지만 네, 그냥 먹는 거라서 먹은 것 같습니다. 사실 요 근래에 다이어트를 한다고 하기에는 좀 애매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먼 장거리를 다니다 보니까 이 저녁에 뭘 안 먹는 게 또 힘들기도 하고 또 와가지고는 너무 힘이 없어서 녹초가 되어가지고 이러다가 정말 큰일 나는 거 아닐까 싶기도 하고 아무튼 그랬습니다. 특히 이 환승역을 갈 때요. 시간 차이가 정말 이렇게 촉박할 때 엄청 막 달려야 되거든요. 그럴 때 너무 스트레스가 심해요. 왜냐하면 열심히 달려서 갔는데 차가 가버리면 한참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게 너무 싫어서 막 숨이 막 턱까지 차면서도 계속 막 달려가지고 겨우 이제 차를 타면은요 혼자 씩씩거리는 거예요. 왜 이렇게 시간을 촉박하게 만들어놨을까?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네, 그 차를 타기 위해서 엄청 막 전속력으로 질주를 하는데 네, 이것만 없으면 좋을 것 같아요. 시간이 조금 촉박하지 않고 그래도 한 1, 2분 정도만 조금 여유가 있으면 좋겠다. 그런 작은 바람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뭔가 마음 졸이면서 다녔더니 집에 딱 오면은 몸이 막 축 늘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휴일이거든요. 열심히 잘 먹고 잘 놀고 있습니다.

위너의 첫사랑 함께 했습니다. 정인이 엄마님의 신청곡으로 에이프릴 봄의 나라 이야기, 모모랜드의 뿜뿜, 그리고 트와이스의 티티 함께 해봤어요. 많이 바쁘시죠? 이 저녁 시간과 그리고 그 이후 시간이, 그 엄마들에게는 굉장히, 할 일이 많거든요. 엄청 바쁜 시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가족들과 이야기도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기도 하고요. 또 저녁 준비도 해야 되고, 또 설거지도 해야 되고, 내일 준비도 해야 되는 그런 행복한 시간일 수도 있어요. 신청곡 잘 들었습니다. 저녁 먹으면서 잘 듣습니다. 힘내세요 하셨어요. 위너의 첫사랑이 이어서 세븐틴의 고맙다, 갓세븐 나나나, 아이콘의 고무줄 다리기 이어갑니다. 나스럽기님의 신청곡이에요.

언제나 새로운 도전을 멈추지 않으시는 불멸의 개척자, 노력의 아이콘, 구동화구연가, 구유리연구가, 쿠팡 라이프커머스 옥수수 아가씨, 아차차차 옆구리 스타비님, 안녕하세요. 9월하고도 벌써 2일입니다. 오늘도 방송 중이시네요. 저녁은 잘 챙겨 드셨어요? 집엔 제 시간에 퇴근했는데 저녁 호로록 먹고 여사님 안전 온라인 교육 땜빵 하느라 이 시간입니다. 8시밖에 안 됐는데 축 처지는 건 기분 탓일까요? 늙어버린 체력 탓일까요? 늦게나마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뿌뿌 하셨어요.

저는 6시만 넘어가도 체력이 바로 바닥이 됩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뒤로 미루려면 앞에 아침 시간을 조금 더 뒤로 뒤로 밀어야 조금 더 한 8시, 9시까지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체력의 한계라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젊은 시절에는 12시가 넘어가도 정말 말짱했는데요. 이제는 안 되더라고요.

리즈 그댄 행복에 살 텐데, 정인 윤종신 오르막길, 린의 사랑했잖아, 스윗님의 신청곡 준비하고 있습니다. 힘이 되는 음악 신청해 주셔서 감사해요.

사랑, 우정, 희망이 함께하는 하늘호수 방송국에서는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청곡 넉넉하게 주시면 그 중에서 저희가 한 곡 이상 선곡해서 전해드립니다. 같은 가수의 곡은 한 곡만 송출되고 전 시간에 방송된 곡은 선곡에서 제외됩니다.

신청곡은 대중적인 가요로 주세요. 팝, 경음악, 트로트, 래핑만의 힙합 등 방송에 적합하지 않은 음악은 전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하늘호수는 준 FM스타일 방송국으로 많은 분들께서 들어주고 계시며 특히 매장에서 들으시는 경우가 많아 선곡에 유의하고 있습니다. 신청곡은 인라이브에서 음표 버튼 누르셔서 초록색 버튼 신청곡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방송 블루님 앞으로 신청곡과 사연 부탁드려요.

오늘 긴 시간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드리는 방송 블루님과도 행복한 시간 계속되시길 바랄게요. 하늘호수 안에서 가요홀릭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랜만이죠? 잘 지내셨나요? 길고 지루했던 여름이 이제 살짝 한 발자국 뒤로 물러가려는 것 같죠? 조금은 선선해졌나 봐요. 초역 니체의 말에 이런 글이 있어요. 지금 이 인생을 다시 한번 완전히 똑같이 살아도 좋다는 마음으로 살라. 여러분은 어떠세요? 저는 지금의 상태라면 안 될 것 같아요. 조금은 다르게 살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9월 2일 수요일입니다. 9월에 처음 인사드리네요. 한 달 만에. 네, 9월 2일 수요일. 오늘도 11시까지 2시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세요. 블루의 프로포즈입니다.

사랑과 우정 그리고 희망이 있는 하늘호수 방송국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두 시간은 여러분이 주시는 사연과 신청곡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인라이브 신청 게시판으로 듣고 싶으신 곡 여유 있게 선호고 남겨주시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일주일이란 시간이 정말 빠르게 지나가잖아요. 뭘 했는지도 모르게 그렇게 지나가는데, 지난주에는 뭘 했는지 딱 하나 기억나는 게 있어요. 요즘에 굉장히 핫한 영화죠. 예, 오디세이를 보고 왔습니다. 그거 하나 기억에 남네요. 지난주에 했던 일 중에서 아주 잘한 일, 오디세이를 드디어 저도 봤답니다. 지지난주에 제가 들었던 곡 중에서 좋았던 노래 한곡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오늘은 꽃미남님께서 가장 먼저 다녀가 주셨어요. 꽃미남님 신청곡 준비해서 다시 올게요.

누군가에게 당신은 정말 괜찮은 사람이에요. 너는 진짜 괜찮은 사람이야. 이런 말을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괜찮은 사람, 좋은 사람이라는 말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블루님. 오랜만입니다. 한혜와 문세윤의 듀엣곡 중에 가르쳐줘. 이 노래 좋은 것 같아요. 한동안 들을 것 같아요. 수고하세요 하시면서 꽃미남님께서 다녀가 주셨어요. 이 문세윤이 노래를 은근 잘하죠? 개그만 잘하는 줄 알았더니 저는 문세윤 참 좋아하거든요. 그 개그 스타일 좋아합니다. 뭐, 먹방하는 것도 좋고 해서 좋아라 하는데 노래도 잘하더라고요. 한혜와 문세윤이 함께 부른 가르쳐줘 전해드릴게요.

반갑습니다, 필사마님. 오늘도 프로포즈 받으러 오셨다고요? 오랜만에 뵙는 듯합니다, 블루님. 보고 싶었습니다. 우와, 진짜요? 감사히 잘 듣겠습니다 하시면서 신청곡 남겨주셨어요. 아, 이 보고 싶었다라는 말이 그냥 이 글로만 보는데도 굉장히 또이 감동이 날씨가 말이죠. 날씨가 조금 선선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좀 많이 조금 착해졌어요. 이제 크리스마스도 금방 올 거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니체의 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인생을 똑같이 살아도 괜찮다 싶을 만큼 살아야 한다고 해서 지금부터라도 한번 잘 살아볼까 싶어서 말이죠. 웬만하면 성질 안 부리고 착하게 잘 살아볼까 합니다. 보고 싶다는 말을 이렇게 감동을 주시다니 너무 좋군요. 너는 나의 별이야. 그리고 도요한의 늦은 안부 두 곡도 이어서 전해드릴게요.

블루님 안녕하세요. 저녁밥을 먹었는데 적게 먹어서 금방 또 배가 고파지길래 컵라면 한 개를 먹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시원한 음료 보충을 위해 집에서 도보 6분 정도 떨어진 편의점에 가서 음료수와 햄버거 3개를 사왔습니다. 컵라면은 언제고 끓여 먹을 수 있으니까 최근에 자주 애용해 먹는 햄버거 2개 먹었어요. 시원한 어른컵 음료수와 함께 하니까 더더욱 만족도가 높아지네요. 먹은 햄버거 중에 하나는 아주 매웠습니다. 땡초 고추를 덩어리째 넣은 모양인데 정말 맵더라고요. 음료수가 덩달아 빠르게 흡입되어 갔습니다. 시원한 음료수도 충분히 있으니 선풍기와 함께 나이스한 밤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도 반갑습니다, 블루님. 즐겁고 신나고 행복하고 시원한 밤 시간 보내세요. 반갑습니다. 꽁치님께서 남겨주신 사연이에요. 편의점에서 파는 햄버거 맛있나요? 저는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서 사다가 준 적은 있어요. 저희 아이도 가끔 편의점에서 햄버거 사다 달라고 부탁을 해서 한두 번 사다 준 적은 있는데 맛있는지 궁금하네요. 그 패스트푸드점에서 파는 햄버거와 다른지 같은지. 꽁치님이 두 개 한꺼번에 드셨다고 하는 거 보니까 아주 맛이 없진 않나 봐요. 그쵸? 요즘은 음료수도 그 어른컵에 막 두세 가지 넣고 조주해서 마시는 게 유행이더라고요.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오면 그거 좋아한다고 바나나 우유랑 뭐 있었는데 까먹었네요. 바나나 우유랑 커피 우유였나? 뭘 이렇게 섞어가지고 어른컵에 타서 막 오자마자 편의점에 가서 그거를 만들어서 먹더라고요. 그게 아주 유행이라고. 뭐였어요, 여러분? 우리 꽁치님 기분 좋은 밤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신청해주신 음악 임재현의 웃어주지 마요, 그리고 임재범 더원 술 한잔이 생각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사연은 정인이 엄마님께서 남겨주셨어요. 플루님 안녕하세요. 얼마 만에 만나는 건가요? 그쵸. 8월에 만나고 9월이니까 한달 만이에요. 아들이 오늘 일찍 깨서 잠이 왔나 봐요. 밥 먹고 3시간 뒤에 잠을 1시간 자고 오후에 풀로 3시간 넘게 자는 거 있죠? 고맙게도 오랜만에 일찍 아침밥, 오후 점심밥 다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먹은 아침밥이라서 그런가 꿀맛이더라고요. 나중에 되면 아들이랑 밥 같이 먹는 날이 올 건데 기대해 봅니다. 음악 즐겁게 잘 들을게요. 하시면서 신청곡 남겨주셨어요. 그 아기를 키울 때 오래돼서 가물가물하긴 하지만 저도 그 기억은 나요. 그 아이가 오래 자면 통잠이라고 하더라고요. 통잠을 자면 그것보다 정말 좋은 게 없었죠. 잠을 너무 안 자니까 저도 낮밤이 바뀌어서 백일 때까지는 진짜 고생했거든요. 밤에 잠을 안 자서 정말 너무너무 고생한 그런 기억이 나요. 그렇게 고생해서 키웠더니 네, 이후에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정인이 엄마님께서 또, 아, 아이들은 크면 다 그런가요? 이렇게 실망하실 수도 있으니까. 뭐, 케바케입니다.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저희 아이만 그럴 수도 있죠. 아이들은 그렇답니다. 어떻게 컸는지. 어렸을 때는 엄마밖에 없더니. 말이죠. 지금은 왜 그럴까요? 왜 그러는 걸까요?

이창섭의 한번더 이별 듣고 왔습니다. 10시 15분 지나고 있고요. 제 시간 신청곡은 마감을 했습니다. 지금부터는 11시에 방송해 주시는 우리 나니님 앞으로 또 좋은 음악, 좋은 이야기 많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글루미 선데이님께서 노래 신청해 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청해 주신 음악 전해 드릴게요.

네, 아주 오래간만에 들어본 노래였습니다. 아마도 사랑이겠죠. 장나라의 곡이었습니다. 옛날 노래들은 이렇게 듣다 보면 가사가 다 들리잖아요. 기승전결이 있고,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지 다 들리고, 그런데, 요즘의 노래들은 그런 게 없죠. 가사가. 그게 뭐 트렌드인가 봅니다. 그런 노래밖에 없으니 들어야지요. 아마도 그래서 예전 노래들을 많이 찾아서 듣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스롭기님, 잘 지내고 계신가요? 잘 듣다가 잘게요. 힘내봐요. 하시면서 다녀가셨는데, 노래를 듣다가, 까무룩 잠이 드는 그런 건가요? 저는 잠이 너무 안올 때, 뭐 이렇게 휴대폰을 보면 또 눈이 아프니까 베개맡에다 이렇게 놓고 무슨 책 읽어주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아니면 뭐 5분 만에 기절한다는 그런 음악 듣곤 하는데 기절 안 하더라고요, 5분 만에. 그래서 요즘엔 좀 다른 걸 한번 들어볼까. 어제는 그리스 신화 좀 듣다가 잤는데, 음악을 들어도 잠이 오나요? 음악을 한번 들어볼까요, 다음에는? 나스롭게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신청해주신 음악 전해드릴게요.

네, 오늘 제 시간 마지막 사연은 우리 아연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우리 불러니 안녕하세요.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무지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 느낌은 느낌인 거죠? 우리 엄청 오래간만인 거죠. 한달 만에 보는 겁니다.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저 오늘 두번 감동받네요. 우리 또 아연님께서도 저를 보고 싶어 하셨군요. 저는 잘 지냈습니다. 허리디스크 초기로 한방병원에서 16일 동안 입원해서 지난주 토요일에 퇴원해 집으로 왔어요. 이젠 안 아픕니다. 관리를 잘 해야 할것 같아요. 블루 언니도 허리 관리, 건강 관리 잘 하셔서 아프지 마세요. 오늘 날씨가 화창하고 좋더라고요. 저녁에는 선선한 바람도 붑니다. 이제 가을이 오는 거겠죠? 남은 시간도 잘 보내시고요. 방송 수고하세요. 사랑합니다, 블루 언니. 하시면서 신청곡 남겨주셨네요. 저랑 안 만나는 사이에 입원을 하셨었군요. 그것도 허리디스크로. 입원할 정도면 굉장히 좀 심하게 아팠나 봐요. 16일이면 2주도 넘었는데, 한달 반을 입원했는데, 와, 진짜 괜찮으신 거죠? 정말 다행이네요. 괜찮으셔서. 저는 뭐, 네, 있을 건다 있습니다. 목 디스크도 있고, 허리도 그렇고. 요즘은 그래서 크게 행동 안 하고, 작게, 천천히 그렇게 하고 있어요. 무리 안 하고. 아프면 또 힘들잖아요. 고맙습니다. 우리 아연님 신청곡 전해드릴게요. 허리가 또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나면 또 아프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뭐 스트레칭, 네, 허리에 좋은 스트레칭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하시고요. 또 운동도 꾸준하게 하시고.

그러면 괜찮을 거예요. 아셨죠?

9월 2일 수요일 여러분과 함께한 2시간 동안의 데이트는 여기까지입니다. 음악 신청란으로 응원해주신 분들, 밖에서 함께 들어주신 분들, 대화방에서 대화 나눠주신 분들, 모두 모두 고마웠습니다. 이어지는 방송 우리 나니님과 더 행복하고 편안한 시간 보내시고요. 저는 이제 갔다가 또 다음 주 수요일 밤 9시에 여러분 다시 찾아뵐게요. 허각의 밤을 새 전해드리면서 이만 물러갑니다. 고마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랑과 우정과 그리고 희망이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한우로서 24 다니엘 가요비타민 오랜만에 한 달 만에 여러분들 찾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아, 한 달 만에 여러분들 뵈니까 왜 이렇게 낯설지? 막 설레이면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좀 전에도 얘기했듯이 그 왜 택배가 오기 전에 그 설레임처럼 여러분들 보러 오는데 막 설레였어요. 가슴이 두근두근두근. 아, 오늘은 여러분들과 어떤 이야기를 나눌까 막 이러면서요. 그래도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주말 휴일 잘 보내셨나요? 그동안에 휴가 다녀오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또 안 보이는 동안에 집에서만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저는 집에서 내리죽만 먹었거든요. 근데 너무 웃긴 게 죽을 먹어도 살은 찌더라고요. 근데 너무 웃긴 게 제가 하루 종일 안 먹어봤어요. 그랬더니 한 3kg가 빠지더라고요. 근데 먹으니까 바로 3kg가 확 찌더라고요.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은가요? 저는 이상하게 왜 3kg를 못 넘을까요? 먹기만 하면 3kg, 1, 2kg도 아니고 왜 꼭 3kg를 채울까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저만 그런가요? 우리 여리여리한 우리 블루님, 예, 좀 전까지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블루님처럼 좀 여리여리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잘 안 되네요. 우리 블루님도 좀 많이 드시는 편이거든요. 물론 저보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많이 드시는데 이상하게 블루님은 예전에나 지금에나 큰 차이가 없으세요. 왜 그럴까요? 이쁜 사람은 살도 안 찌나? 아무튼 우리 블루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편한 밤 보내시고요. 잘 쉬다가 오시기 바랄게요. 좀 전까지 고생 많으셨어요. 저는 우리 블루님의 뒤를 이어서 달리고 달리고 달려서 1시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자, 출발할게요. 나니의 가요 비타민 쇼트문 올라갑니다.

제가 여러분들 보고 싶어 하는 마음을 예, 다 일일이 전할 수는 없는데요. 말해 뭐해. 예, 여러분들 듣고 싶어 하시는 노래 인라이브 신청란 게시판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랑스러운 우리 천리 많이 보고 싶었어요. 아연님 너무너무 보고 싶었어요. I love you. 정인맘님 많이 많이 보고 싶었어요. 사랑해요. 우리 행복하자 일리 행복하자님 많이 많이 보고 싶었어요. 사랑해. 샤방샤방한 꼬미남님 사랑합니다. 보고 싶었어요. 그 외에 한우로스를 청취하시는 모든 분들 많이 많이 보고 싶었어요. I love you. 안녕하세요. 나니 누나 세 곡은 신곡인데 한 곡은 옛날 곡입니다. 한해 문세윤 몇 곡 계속 듣고 있어요. 그 중에 가르쳐줘 듣고 있네요. 수고하세요. 파이팅 하시면서 다녀가셨어요. 제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사랑 고백한 건 처음이죠?

제가 비비안이라는 가수를 좋아하거든요. 굉장히 좋아해요. 예전부터. 근데 이 노래 때문에 더 많이 좋아했어요. 사랑합니다. 좋아합니다. 운명입니다. 예. 여러분들과 저는 운명이에요. 제가 이 노래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오랜만에 여러분들과 듣고 싶어서 꺼내왔어요. 우리 징징이님 오셨어요. 징징아 어서와. 반가 반가. 나니 누나 안녕하세요.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도 잠이 와서 잠깐씩 졸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도 졸고 계신가요? 저는 커피 역시나 순하게 먹는 게 좋을 듯이요. 물처럼 음료처럼 마시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방송이신데 즐겁게 방송하시고요. 행복하고 재미난 심야 시간 보내세요. 오랜만인데 우리 꽁치님이 안 보이세요. 사랑하는 우리 꽁치님 어디 계세요? 두리번 두리번 두리번 두리번. 아 속상해. 예, 지금도 졸고 계신가요? 예, 언젠가 일어나시겠지만 제가 방송 끝나기 전에 눈을 번쩍 떴으면 좋겠네요. 정은지의 바람 불면, 송지은의 쳐다보지 마. 그리고 연애 사랑한 만큼 아픈 거겠죠. 예, 세 곡 전해드립니다. 두리번, 두리번. 우리 꽁치님을 찾습니다.

푸푸푸. 저 차였어요 철림한테. 내가 별로 안 보고 싶었대요. 별로 생각도 안 들었나 봐요. 내가 없는 시간이 너무 행복했었나 봐요. 두고 봐. 예, 고백하자마자 까였어요. 예, 신성란에 우리 아연님 다녀가셨어요. 반갑습니다. 우리 아연님 어디 계세요? 아연님, 아연님 어디 계세요? 뭐하고 계실까? 두리번 두리번 두리번 두리번 아연님을 찾습니다. 아연님을 찾습니다. 그새 잠드셨나요? 예. 꺄, 우리 나니 언니다. 나니 언니 안녕하세요. 아연이가 오랜만에 왔어요, 왔어요, 왔어요. 언니 방송 들으러 왔지요, 왔지요, 왔지요. 언니, 정말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저는 잘 지냈습니다. 뻥치시네. 한방병원에 입원한 거 말고는요. 그러게요. 왜 입원하고 그래요? 사람이 건강할 때는 건강의 소중함을 모르잖아요. 아프면 그때서야 아, 이래서 사람이 건강해야 돼. 아프면 안 돼.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우리 아연님 이제 아프면 안 돼요. 퇴원하고 집에 돌아왔답니다. 어제는 실습할 유치원 방문도 해서 OT도 하고 보건증이랑 실습비도 내고 영수증도 받아왔네요. 날씨가 아직까지 낮에는 더운데 건강관리는 잘하고 계시나요? 아프지 마시고 건강하세요. 허리디스크로 아프고 나니까 건강이 제일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근데 평소에는 물론 우리가 알고는 있어요. 건강이 제일이라는 거를 알고는 있는데 무심코 그 하는 행동들이 있어요. 습관, 이게 습관 때문에 더 이게 아플 수도 있고 더 좋아질 수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디스크라면은 왜 우리가 그냥 앉았다 일어날 때도 무심코 그냥 벌떡 일어나잖아요. 근데 한 발로 딛고 예, 천천히 뭐 물건을 들 때도 어떻게 들고 일어날 때도 어떻게 일어나야 되고 누워서 잘 때도 어떻게 누워야 허리가 좀 덜 아픈지 이런 걸 알면서도 무심코 나의 그냥 작은 습관 때문에 그걸 못하는 것 같아. 그래서 자꾸 더 아프지 않나 싶어요. 그쵸? 조금만 신경 쓰면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도 가끔 그렇거든요. 저도 디스크가 있긴 있는데 뭐 목 디스크는 허리 디스크 있는 사람들은 기본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건강하게 돌아와 주셔서 고마워요. 그럼 남은 한 주도 파이팅 하시고요. 방송 잘 듣겠습니다. 수고하세요. 사랑합니다. 나니 언니. 저도 우리 아연님 많이 많이 사랑해요. I love you. 서영은의 가르쳐줘요. 스페이스A의 Again. 성시경의 넌 감동이었어. 함께 하겠습니다.

네. 우리 스페이스의 서인영 그리고 성시경 우리 아연님의 신청곡까지 함께 했습니다. 지금 시간 12시 3분 가리키고 있어요. 그간 잘 지내셨죠? 무지무지 오랜만에 뵙네요. 오늘은 발라드로 청해요 하시면서 예, 사랑스러운 그녀 우리 이쁜 행복하자님 오셨어요. 사랑해 행복아. 예, 행복하자님 잘 지내셨어요? 우리 한달 만에 보는 거죠. 보고 싶었어요. 아픈 데 없이 잘 지내신 거죠? KCM의 너에게 전하는 아홉 가지 바램, 한가람이 부르는 마음은 작별하지 않는다. SG 워너비의 죄와 벌 이렇게 세곡 담아주셨어요. 우리 사랑스러운 그냥 행복하자님 신청곡 함께하겠습니다. 이 노래도 오랜만에 듣죠. 펀치의 돈 뽀미 함께하고 있어요. 여기는 사랑과 우정과 그리고 희망이 함께하는 하늘호수 24 나니엘 가요 비타민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제 시간은 1시까지 함께하겠습니다.

후회되지도 않는데요. 우리 철림 간이 배 밖으로 튀어나왔어요. 예. 우리 돌콩님이 안 보인다고 돌콩님을 엄청 찾는데 텔레파시를 시작하면서부터도 보냈는데도 우리 돌콩님이 오지 않는다고 굉장히 시무룩해 계세요. 그러면서도 예, 엄청 튕기네요 오늘. 아, 저렇게 튕기다가 큰일 날 텐데 말이죠. 실실 블랙드레스, 얀의 고무신을 신은 줄리엣, 그리고 범진의 첫사랑, 감사합니다 올만이네요 하시면서 다녀가셨는데요. 예, 철님 후회되죠? 하니까 절대 후회되지 않는데요. 예, 오늘 곤장을 따블로 맞아도 예, 끝까지 버티시는 우리 철님. 예, 오랜만에 땅속에서 나오셨는데 다시 땅속으로 들어가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신청하신 노래 함께 하겠습니다. CLC의 블랙드레스 오랜만에 함께 할게요.

예, 사랑과 우정과 그리고 희망이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하늘호수 24 다니엘 가요 비타민 함께하고 계십니다. 날씨가 좀처럼 쉽게 시원해지지가 않은 것 같아요. 비가 오고 나면 좀 시원해질 줄 알았는데 여전히 덥습니다. 저는 오늘 외출을 해야 되는데 밖에 나가는 게 겁나요. 예. 집에 있으면은 그렇게 덥다는 거못 느끼겠는데 밖에만 나갔다 오면은 파김치가 돼서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싫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자, 린의 노래죠. 오랜만에 들어보는 곡 유리심장 함께하고 있고요. 아이오아이의 노래 갑자기? 들어볼까요? 하이키의 노래 여름이었다. 또 이어서 함께 하겠습니다.

행복하셨나요? 즐거우셨나요? 나뉘의 가요 비타민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예, 한 주가 시작하고 예, 벌써 수요일이 됐어요. 그동안은 이렇게 시간이 또 빨리 가버리네요. 여러분들과 함께한 시간 너무너무 행복하고요. 많이 웃다 갑니다.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이따 밤 11시에 여러분들 다시 찾아뵐게요. 그때까지 우리 잠시만 안녕하고요. 오늘 하루 많이 행복하고 많이 웃는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한우로 시작해 나니였습니다. 쇼트홈 내려갈게요.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많이 사랑해요. I love you.

돌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정말 평범했을까?

한드로스 가족분들 반갑습니다. 밤사이 편히 주무셨습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2026년 9월 3일 목요일 아침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날씨 전해드립니다. 9월에 접어들면서 계절의 시계도 차츰 가을로 향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이 21.4도로 출발하면서 출근길 한결 선선함이 감돌고 있는데요. 오늘도 곳곳으로 비나 소나기 예보 있어서 나오실 때 우산 챙겨야겠습니다. 습한 바닷바람이 산맥을 타고 유입이 되면서 동해안을 중심으로 밤까지 5에서 30mm의 비가 내리겠고요. 충남과 남부지방에는 5에서 40mm의 소나기도 예상이 됩니다. 소나기 특성상 지역별 강수 편차가 크겠고요. 일부 지역은 시간당 20mm 안팎으로 강하게 집중이 될 때가 있겠습니다. 아직 전남과 경남은 폭염특보 속 체감 33도 안팎의 늦더위가 남아있는데요. 동풍이 불어오면서 오늘은 서쪽을 중심으로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한낮에 서울과 전주 31도, 광주 33도까지 올라서 큰 일교차에 유의해야겠습니다. 남쪽 해상에는 태풍 두 개가 활동 중인데요. 특히 24호 태풍 크로바는 다음 주까지 일본 오키나와 부근에서 정체할 전망입니다. 따라서 간접 영향으로 해안가로 강한 너울이 밀려들겠고요. 물결도 최고 3.5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동해안과 제주의 비는 주말까지 내렸다가 그치기를 반복할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조금 전까지 좋은 음악 전해주신 연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기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희 하늘호수 방송은 여러분들의 신청곡과 사연으로 채워져 방송이 됩니다. 방송 참여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신청곡과 사연은 인라이브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먼저 로그인하신 후에 왼쪽 메뉴에서 랭킹 누르고 목록에서 실시간 선택하면 1위에 저희 하늘호수 방송국 있습니다. 채팅 누르고 대화방 오시면 화면 오른편에 녹색 연필 보이는데요. 연필 눌러서 신청곡 사연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듣고 싶은 가요로 간단한 사연과 함께 남겨주시면

되고요. 다만 트로트나 경음악, 팝송, 랩, J-POP, 가사 전체가 영어인 곡은 신청을 하셔도 선곡이 안 됩니다. 같은 가수의 노래도 두 곡 이상 선곡 안 되고요. 바로 전 시간에 방송된 것도 반복해서 보내드리고 있지 않으니 다양한 가수의 곡으로 넉넉하게 남겨주시면 저희가 선곡을 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사연이 조금 부담스러우신 분은 신청곡만, 신청곡 선곡이 어려우시면 사연만 남겨주셔도 괜찮습니다. 대화와 함께 참여하고 싶으시다면 PC 이용하시는 분들은 인라이브 홈페이지, 모바일은 인라이브 어플 통해서 실시간 소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따뜻한 사연과 듣고 싶은 노래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인터넷 FM 라디오 중심 한우로수 방송국이고요. 저는 좋은 아침인가요의 터보입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첫 번째 사연 필사마님 다녀가 주셨어요. 리지의 바람아 멈추어 나오, 선미의 주인공 울랄라 세션 런 데빌 런 정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토모님, 이제 언제 자든 5시 반에 깨는 게 완전히 습관화가 되었네요. 피곤한 것도 없이 개운하게 일어나고요. 생활 리듬이 확실히 맞춰진 듯 합니다. 오늘도 7시 출근해서 교대하고 병실 라운딩하고 밥 먹고 커피 한잔하며 여유로움을 즐기고 있습니다. 자주 뵐 수 있어 좋네요. 오늘도 감사히 잘 듣겠습니다. 네, 아침 루틴이 이제 어느새 몸에 딱 맞는 리듬이 됐네요. 5시 반이면 제법 이른 시간인데도 피곤함 없이 개운하게 일어난다니 다행입니다. 출근해서 교대하고 병실도 한 바퀴 돌고 밥 먹고 커피 한잔 하면서 잠깐 누리는 여유가 참 좋게 느껴집니다. 무엇보다도 자주 만날 수 있어서 좋다는 말씀에 저도 매우 반갑습니다. 이렇게 아침마다 함께 하면서 하루 시작하는 시간이 서로에게 작은 즐거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맡은 일 잘 마무리하고 커피 한잔의 여유처럼 마음에도 여유 있는 하루 되시길 바랄게요. 건강 잘 챙기고요. 오늘도 함께 해줘서 고맙습니다.

네, 와우님 신청 사연 듣고 계십니다. 태연의 IMBU, 태민 무브, 태양 눈코입. 네, 태 시리즈인가요? 안녕하세요 터보님. 9월하고도 3일이 지났고 벌써 목요일이네요. 빠르죠? 오늘은 여권 찾으러 가요. 지난주 금요일에 신청을 했는데 어제 발급이 됐다고 연락이 왔어요. 대한민국은 정말 빠르고 좋은 나라예요. 아이들 등교하면서 저도 슬슬 나갈 준비할게요. 방송 감사하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터보님. 예, 벌써 9월도 사흘이 지나고 목요일이네요. 정말 하루하루 빠르게 지나갑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신청한 요건이 벌써 발급이 됐군요. 우리나라 행정처리 엄청 빠르고 장난 아니죠. 외국은 뭐 한 달 걸려도 빨리 됐다고 그런다는데. 오늘 아이 등교시키고 여권 찾으러 가는 길도 기분 좋게 잘 다녀오면 좋겠네요. 볼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도 계절의 변화, 예, 그런 여유 즐겨보시고요. 요즘 아침 저녁으로 조금씩 계절의 변화가 느껴지는데요. 건강 잘 챙기면서 오늘도 기분 좋은 일들 많이 만나는 하루 보내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야옹스님 다녀가 주셨어요. 주시크의 너를 생각해 인피니트 우리의 계절 정해 주셨습니다. 터보님 어제는 몇 시간 아기 시간제 보육 맡기고 친구랑 맛있는 브런치를 먹었어요. 이런저런 얘기하니 좋더라고요. 오늘은 아기 이유식 만들 예정이에요. 오늘도 방송 잘 듣습니다. 네, 몇 시간이라도 아기 맡기고 친구와 함께 브런치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 나눈 시간, 예, 참 소중하죠. 늘 아기와 함께 하다가 잠시라도 마음 편하게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어야 또 힘을 낼 수가 있죠. 오늘은 또 아기 이유식 만드느라 바쁜 하루 되겠지만 맛있게 잘 먹는 모습 생각하면 만드는 수고도 조금은 즐거울 듯 합니다. 아침부터 방송 함께 해줘서 고맙고요. 오늘도 아기와 함께 웃을 일 많은 하루 보내고 야옹스님도 틈틈이 잘 쉬어가면서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인피니트가 이번에 그 콘서트를 하면서 팬들을 위해서 만든 곡인 듯 해요. 노래가 좋네요. 잘 들어봤습니다. 구름이 썬데이님 신청 사연입니다. 정해주신 곡이 빅마마의 하루만 더, 버블 시스터즈 애원, 양혜승의 화려한 싱글 청해주셨네요. 예, 여자 가수들인데 덩치가 좀 있는 분들이네요. 오늘도 예, 방송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침부터 좋은 음악들 청해줬으니까 편하게 들으면서 기분 좋은 목요일 시작하면 좋겠어요. 요즘 밤낮으로 기온차가 제법 크게 나는 날씨가 이어지고 있죠. 아침에는 선선하고 낮에 다시 더워지기도 하니까 옷차림 잘 챙기고 일교차에 컨디션 떨어지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하기 바랍니다. 오늘도 서두르지 말고 안 좋은 운행 하고요. 건강하고 기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오늘도 좋은 일 많이 생기는 행복한 목요일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화이팅!

날스럽게님 다녀가 주셨어요. 방탄소년단 마이크 드롭 원곡으로. 예. 스티비 아오키 버전보다 원곡이 확실히 저도 듣다 보니까 좋긴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아, 대단한 사람이 예, 이걸 믹싱을 해줬어 했는데 본곡이 나아요 확실히. NCT 127의 질주, 원 어스의 영웅 청해 주셨습니다. 벌써 목요일이네요. 오늘도 힘내봐요. 그러게요. 벌써 목요일이에요. 한 주의 중간을 지나서 이제 주말도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청해 주신 음악과 함께 힘내서 기분 좋은 하루 시작하면 좋겠어요. 아침부터 좋은 에너지 듬뿍 받고 오늘 해야 할 일들도 하나씩 여유있게 잘 풀어가길 바랍니다. 목요일 하루도 힘차게 보내고요. 건강 잘 챙기면서 오늘도 웃을 일 많은 하루 되세요. 오늘도 힘차게